0: 생일별 어연 척도 야고 니가 욕바라도 빛내주노요 깨끗이 알아서 웃다도 웃다도 생일 생일별 어연 척도 야고 니가 욕바라도 빛내주노요 깨끗이 알아서
1: színes zenei kínálat a Dankó Rádióban. Magyar nóták.
2: A kanyargó Tisza partján, ott szélen

잠깐 꽂히고 여기 아름 커서요 어믹 전엔 쉬던 어버세뮹베 어스탄마이 톰버 다시테 페인스테 승거 쉐뷰그베 에세 보이버 후덧 두가 퓨링그베 안서 잠깐